0: 선생님 말이오. 박하신에게 강대상을 그만다요. 아유, 군병이. 미션 뭐 우보스티가 군병을 놓아서 군병 가봤다. 이 거래 목도마 바이사고 기다 뿌헤로 살린다.
1: 어이, 쇠바신 까다. 쇠바신 까다. 쇠바신 까다. 쇠바신 까다. 쇠바신 까다. 쇠바신 까다. 쇠바신 까다. 쇠바신 까다. 쇠바신 까다. 쇠바신 까다. 쇠바신 까다. 쇠바신 까다.